부러 가냐 겐데 방김 건데 내 우지대지 뭐하나 오사부에지 아자 가와 내노 냐물하고 말하다 외노 냐물하 지체고 외노 자랭가 로고 에 아그로 외노 자피가 모아지 로베서레 안자와 냐물하 냐물하 가톤도 요 장고 냐물하 고감바레 기나 가게 고감비고 고 파니가 파니고 마비라나 오가 농고 라 난가 닌고 조가 가자 야 이노 안디사 카랭가 디사 한고 조가 야 예 Pozidava di Berandi programu nditu ya jeni jeni chidi 24 minutes past 3 ndio ntawe ya tundi lips kwa wejo aguri Vanessa